0: 여기서 사진 하고 있어서 나서나.
1: 엔진 78, medical call, 4215, Pine Lane, at Elm Lane 0959. Engine 78, medical call, 4215, Pine Lane, at Elm Lane 0959.